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프랑스 TV 방송국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시한 제안에 대해 이란 측에서 답변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란은 여전히 합의 체결을 강력히 바라고 있으니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까지 이란 측에서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었으나 그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발언을 거듭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8일 우리의 판단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 뒤 기한이나 최후 통첩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해 합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미 중부사령부는 8일 이란 항구에 출입하는 선박에 봉쇄 조치의 일환으로 오만만에서 이란 선적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해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미국 측이 이란 유조선에 적대적인 행동을 취한 데 따라 이란 해군이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해상 봉쇄 조치로 이란 측이 하루에 5억 달러의 손실을 입어 조만간 원유 생산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봉쇄 조치를 계속 취하더라도 이란이 90일에서 120일 이상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CIA, 중앙정보국의 분석도 보도됐습니다.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9일부터 사흘간의 휴전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나타냈었지만 양측이 서로 휴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해 휴전 실현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부터 사흘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한다고 발표했고 양국도 휴전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참모본부는 9일 러시아가 북동부 수미주 등 각지에 모두 51차례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도 9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8일부터의 휴전 기간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박격포와 전차 등으로 1173회 공격했을 뿐 아니라 무인기로 7151회 공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해 휴전 실현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한타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크루즈선이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에 현지 시간 10일 아침에 도착해 승무원과 승객이 하선할 예정으로 현지에서는 감염 대책 등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8일 현재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크루즈선 승객, 탑승자 등약 150명 가운데 6명의 감염이 확인된 외에 2명이 감염 의심이 있습니다. 감염 확진자와 감염 의심자 등 모두 8명 가운데 3명이 사망했습니다. WHO는 9일 회견을 열고 9일 현재 선내에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견에서 감염증 대책을 담당하는 판켈 코프 씨는 일반 시민과 카나리아 제도 주민에 대한 위험성은 낮다며 이만큼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9일 섬 주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주민 여러분의 불안은 잘 알고 있지만 잘 들어달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현재 한타바이러스의 공중보건상 위험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1: 자민당이 타카이치 정권의 외국인 정책과 당의 외국인 정책본부가 내놓은 제언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당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4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기존의 제도와 규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과제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의 재류 자격 취득 요건을 엄격히 한 것과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일부를 대상으로 입국 심사를 실시하는 제스타라 불리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 등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체류자 제로를 목표로 대응을 강화한 것 등을 설명하고 무제한 수용은 하지 않고 적정한 규정으로 운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외국인 정책이 쟁점 중 하나가 된데 따라 내년에 통일 지방 선거 등도 내다보고 정보 발신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북조선 납치 피해자 지원단체 총회가 8일 후쿠이현 오바마 시에서 열려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목표로 계속 활동해 나갈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시에서 열린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하는 후쿠이 모임의 총회에는 회의 멤버와 지자체 납치 문제 담당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총회 모두에서 지원단체 모리모토 신지 회장이 일본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납치 피해자를 한시라도 빨리 구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도 없다며 이 문제가 잊혀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작년도 활동으로서 귀국한 납치 피해자가 사는 오바마 씨와 니이가타현 가시와자키 씨, 사도 씨의 소학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소학생들이 납치 문제에 대한 학습 성과를 발표한 내용 등이 보고됐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목표로 한 서명 활동과 정부 요망을 계속 실시하는 등의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1978년 오바마 시에서 치무라 야스시 씨와 후키에 씨 부부가 납치돼 2002년에 귀국한 한편 지금도 12명의 소식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1: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탁구 단체전 세계선수권 여자 준결승에서 9일 일본이 독일에 3대 0으로 승리해 6대회 연속으로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탁구 단체전 세계선수권은 단식 5경기로 구성되며 먼저 3승을 거둔 팀이 승리합니다. 9일 열린 여자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2위인 일본은 세계 랭킹 4위인 독일과 맞붙었습니다. 1단식에서는 단식 세계 랭킹에서 일본 여자 선수 중 가장 높은 5위인 17세의 하리모토 미와 선수가 출전해 세트스코어 3대1로 이겼습니다. 2단식에서는 재작년에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세계 랭킹 11위의 하야타 히나 선수가 세계 랭킹 9위 선수를 상대로 3대2로 역전승했습니다. 3단식에서는 세계 랭킹 15위로 커트형 선수인 하시모토 후누카 선수가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일본은 3대0으로 독일을 물리치고 6대회 연속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남자 준결승에서는 일본이 타이완에 3대0으로 이겨 4대회 만에 결승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금메달을 놓고 겨루는 결승은 10일에 열립니다.
0: 링, 나선 등 인기 공포 소설로 잘 알려진 소설가 스즈키 코우지 씨가 8일 68세로 타계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하마마츠 시 출신으로 1990년에 판타지 소설 낙원으로 데뷔한 뒤 다음 해에 공포 소설 링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이 7일 후에 죽는 저주받은 비디오 테이프의 수수께끼를 푸는 설정이 인기를 모아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일본 공포소설의 금자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에 영화로 제작돼 저주받은 비디오 테이프에 등장하는 사다코가 TV 화면에서 기어나오는 연출이 화제를 불러 큰 인기를 모은 외에 2002년에는 할리우드에서도 영화로 제작돼 재패니즈 호러붐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도 링 시리즈의 나선과 루프 등의 작품 외에 어두컴컴한 물밑에서 등 공포소설을 중심으로 많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작년에도 최신작을 간행했는데 출판사에 따르면 질환으로 8일 도쿄 도내 병원에서 향년 68세로 타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곽선영, 이춘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へえ。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 있는 헤어 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3: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3: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3: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へえ、い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3: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3: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4: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え、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는
0: 이
5: 드라이어는
0: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5: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5: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5: 고래, 소래, 아래를
0: 사용해서
5: 고래와 이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5: 고래, 소래, 아래를 この, その, あの로
0: 바꿔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스미마센, 이 스위한키와 이くら?